0: 굉장해.
1: 근데 빠스리 행사
0: 아, 보이나
1: 아, 아빠 무장하는 거 왕
0: 스포팅 아,
1: 같이 가는 행이잖니
0: 어, 근데 날라기 어디 다니 같이 다니요
1: 자니
0: 그
1: 자니 날라기 자니 아유 아유 해 근데 봐자도 같이 웬만도
0: 아 아유 이따면 자니 강 아 자니 진짜
1: 아우라 세바이 해도 우지 고시 우지 고시라고
0: 하네요 그 언니 날래 해도 소가한테 우지 안나로시 해도 안나로시 해도
1: 아두 pertama kali
0: 오케이 tapi Tanya Kak Cik.
1: Terima kasih Rahim. Wanda sangat.
0: Saya pula. Orang dah dengar ke saya mula-mula ni?
1: Ha?
0: Saya Pi Rahim ke?
1: Pi Rahim ni. Bukan Pira, Pi Rahim.
0: Okey.
1: Okay,
0: baik. Okey, baik. Jadi kita dengar sayang-sayang kita.
1: Okey.
0: Okay. Hmm. Suria orang yang mula-mula ni atau?
1: Suria pagi dia.
0: Buat
1: gugi sama dia.
0: Dia buat gugi. Tapi dia bagi 4 minit.
1: Kita akan potong.
0: Potong sikit.
1: Potong kepada.
0: Orang lain nak juga ni.
1: Okey.
0: Okay.
1: Baik.
0: Alo.
1: Kejut kita.
0: I'm going to get you.